주말이다. 창밖에는 늦가을 햇빛이 옅게 내려앉고 골목은 유난히 고요하다. 나는 따뜻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소파에 기대 소설을 읽고 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 스치는 소리만이 방안을 맴돈다. 그때 휴대전화 벨소리가 고요를 갈랐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선자. 아, 선자야, 이게 몇 달 만이야? 반가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애화야, 레일 가을 다방에서 10시에 만나자.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다. 응, 그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짧은 통화였지만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다. 그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다. 다음 날 나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다방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볶은 원두향이 부드럽게 퍼졌다. 창가 햇빛이 비스듬히 드는 자리에 손자가 앉아 있었다. 김이 흐릿하게 오르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보다 살이 빠져 얼굴선이 또렷해졌고 눈 밑에는 옅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손자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맑았지만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 리온에서. 순간 말문이 막혔다. 선자야, 무슨 소리야? 너희 집 잘 살잖아. 남편도 의사고 다들 부러워했는데. 선자가 쓰게 웃었다. 겉으로만 그랬지. 그녀의 이야기는 천천히 흘러나왔다. 오래된 상처의 딱지를 조심스레 떼어내듯이 선자는 원래 눈부신 사람이었다. 백옥 같은 피부,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카락, 단정한 말투, 공부도 잘해 늘 주목받았다. 소개로 만난 남편과 3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남편은 중국의 유명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였다. 결혼 초 그는 다정했다. 선자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늦은 퇴근에는 미안하다며 손을 꼭 잡아주던 사람이었다. 집안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일도 자연스럽게 맡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남편은 여자들을 가까이 했다. 병원 동료, 환자 보호자, 리우는 늘 그럴듯했다. 처음에는 웃어넘겼다. 그러나 낯선 향수가 묻은 와이셔츠, 늦은 귀가, 잠긴 휴대전화는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다. 잠깐 일 이야기만 하고 갈 거야. 그 말에 선자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조였고 수화기 너머로는 여자의 비웃음이 흘러나왔다. 야, 넌 왜 아직도 안 죽니? 그 말은 칼날처럼 선자의 마음을 깎아냈다. 선자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남편과 대화하려 했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여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협박과 조롱의 전화가 이어졌지만 남편은 오히려 선자를 탓했다. 질투하지 마. 다 착한 사람들이야. 집에서 애나 잘 보고 우리 부모님이나 잘 모셔. 난 잠깐이야. 가정은 지킬 거니까 걱정 마. 선자는 교사였다. 가정의 균열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웠고 참고 또 참았다. 그러나 끝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선자는 짐을 싸들고

아들을 찾아와 울며 매달렸고 아들도 아버지가 불쌍해서 용서해 주자고 선자와 말했다. 선자는 결국 병원 침대 곁을 지켰다. 밤새 수액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긴 시간을 버텼다. 그래도 사람이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1년 뒤 모든 것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어느 날 밤 술 냄새를 풍기며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오늘은 내가 나가 있어. 요즘 검사가 심해서 려관 잡기 힘들어.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선자는 주방으로 걸어갔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맨발에 전해졌다. 싱크대 위의 칼이 희미한 불빛에 번뜩였다. 그 순간 지난 세월의 모욕과 모멸, 밤마다 삼켜야 했던 울음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돌아와 남편의 가슴을 찔렀다. 짧은 비명. 선자는 칼을 내려놓고 외투를 입었다. 새벽 공기는 서늘했고 하늘은 무심하게 푸르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경찰서를 향해 걸어갔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가신 지도 60년이 넘었구나. 오래될수록 내 마음의 앙금이 남아 나를 괴롭히고 씻을 수 없는 자책감에 눈물이 난다. 아버지는 심성이 여리고 정직하며 착하여 수양이 있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성질이 온순한 편이라 말이 적은 사람이다. 묻는 말만 대답하고 자식들만 보면 환한 웃음으로 화답한다. 그때 시절 드물게 중국 글도 볼 줄 알고 우리 글도 읽을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사마다 도리로 교육하면서 매를 댈 때는 본인이 회초리를 갖고 오게 해서 장단지를 치면서 훈육했다. 거지가 오면 거저 보내지 않았다. 그때는 동량을 다니는 사람도 많았는데 아버지는 서슴없이 백미 한 사발씩 퍼주었다. 내가 아버지는 바보야, 우리도 살기 힘든데 라고 하면 얘야, 오죽하면 동량하겠니? 우리는 그래도 집이 있고 가족이 있잖니? 라고 타일렀다. 하루는 동생이 엽전을 입에 물고 있으니 노발대발하면서 돈은 귀중품이지만 수천수만의 손을 거쳐 다니기에 아주 더러운 물건이라 했다.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한 아버지의 교육을 받아 우리 칠남매는 성실하게 자랐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흠이 있다면 농사일의 뻐꾸기였다. 젊어서 무얼 했는지 누구도 모른다. 오직 농사일만 안 했다는 것만 안다. 그래서인지 일솜씨가 없어 내가 사회에 참가했을 때 아버지는 생산대 일에서 꼴등 부수를 타고 있었다. 생산대에서 김을 맬 때는 한 사람이 네 고랑을 안고 끝까지 가는데 아버지는 몇십 미터 떨어져서 따라왔다. 딸은 앞에선 선줄꾼이고 아버지는 뒤에서 보초군처럼 따라다녔다. 나는 너무 창피해서 울면서 아버지에게 일하러 나오지 말라고 했다. 나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악착같이 농사일을 배웠기에 어디서든 선줄꾼으로 활약했다. 생산대에서 인정받아 부녀대장을 맡고 나의 푸른 꿈을 키웠다. 아버지가 농사일을 잘못하니 생산대에서 부업으로 탄광에 보내 일하게 했다. 한해 겨울 일하고 돌아오더니 기침을 쉴 새 없이 했다. 어머니는 이를 해수병이라 하며 해마다 날이 주어지면 기침을 하다가 이제 봄이와 따뜻하면 기침도 멈는다고 했다. 저녁이면 주무시지도 못하고 베개를 두 개씩 올리고 앉아서 날을 밝혔다. 그때 생각하면 나는 왜 그리 바보였는지 모른다. 엄마가 저 병은 못 고친다던 말만 믿고 기침약을 한 번도 사드리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어 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하다. 탄광에 안 가셨더라면 하는 후회와 원망으로 세상을 살았으니 말해 무엇하랴. 아버지는 그렇게 좋아하시는 두부도 실컷 못 드셨다. 당시 동네는 두부빵이 없어 심리를 가야 살 수 있었고 재직에 가난한 우리 집은 두부를 사 먹는다는 것이 큰 사치였다. 명절이면 엄마가 순두부를 만들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순두부에 양념을 쳐서 그렇게 맛있게 드시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두부만 보면 아버지 생각에 목이 맨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제야 이 못난 딸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고생만 하다가 떠나신 아버지, 근심 걱정 없는 곳에서 마음 편안하게 하고 싶은 일 즐기면서 사세요. 보고 싶어요.

그리운 친구. 세월의 강은 아무 소리 없이 흘러간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진심으로 맺은 친구에 대한 그리움이다. 많은 만남과 离별 속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친구, 바로 철수이다. 내가 어려울 때 기대가 되어 주었고, 내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배려해 주었으며, 내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손금 보듯 알아주던 친구 철수. 그와 헤어진 지 어느덧 서른 해가 되어 간다. 그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그때 잊지 못할 일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눈앞에 선하다. 서른 해전 철순의 집수리를 하게 됐다. 나는 친구의 일은 곧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래와 벽돌을 직접 화물차로 운반해 주었다. 시세로 보면 재료비와 운반비가 300원 남짓됐다. 그런데 철수는 1,300원을 억지로 내 손에 쥐어주었다. 더운 날 수고가 많았다며 단호하게 밀어주었다. 단순한 금전적 도움이 아니라 친구의 진심 어린 고마움이었다.

이듬해 내가 앓는다는 소식을 들은 철순의 부부는 영양 보충이나 하라며 1,500원을 들고 병문안을 왔다. 그 시절 노동자 월급이 300원 안팎이었으니 큰 금액이었다.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걱정을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임을 다시 깨달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겨울날이 있다. 나는 화물차를 몰고 돈 벌러 나갔으나 해가 질 때까지 한 푼도 벌지 못했다. 집세, 석탄비, 유치원비, 장모님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답답했다. 벌써 엿새째 돈을 손에 쥐어보지 못했다.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괴로움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술잔을 기울이며 철수가 말했다. 밥 먹자고 찾아가면 내가 핑계로 안 오잖아. 그래서 오늘 짐을 부탁한 거야. 겨울에 일거리가 적은 걸 안다. 힘든 일 있으면 말해라. 내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한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우리는 친구잖아.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와닿았다. 철수는 나의 상황과 자존심, 괴로움까지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술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 할 때 철수의 아내는 내 작업복 주머니에 차기름 값이라며 100원을 넣어주었다. 철수 부부는 택시를 타고 가라며 5원이면 충분할 길에 50원을 건네주었다. 이튿날 아침 작업복 안쪽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지폐 10장을 발견했다. 분명 철수가 몰래 넣어둔 것이었다. 돌려주려 갔지만 철수는 나보고 바쁜 일을 먼저 해결하라며 받지 않았다. 그 후로도 철수는 나의 화물차를 이용할 때마다 시가보다 몇 배나 되는 돈을 억지로 건네주곤 했다. 그 당시 나에게는 설중송탄 같은 고마움이었다. 물론 그때 철수는 조선과 러시아를 오가며 무역을 하는 친구였기에 큰 분합은 아니었을지 모르나 진정한 우정이 아니었다면 가능했을까. 그렇게 정을 나누던 중 1년 뒤 철순에는 심수로 이사를 갔다. 그 후 나도 노다지를 찾아 타향과 외국을 떠돌아야 했기에 련계조차 제때 할 수 없게 됐다. 헤어진 지 5년 만에 귀국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철수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었다. 그러나 전화번호는 바뀌어 있었다. 깊은 후회에 휩싸였다. 몇 년 전 완전히 고향으로 돌아와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철수가 한없이 그립다. 지금 우리는 어느덧 예순 중반의 나이에 이르렀다. 그리움은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진다. 여생에 철수와 다시 만나 술 한잔 나누며 옛날 이야기를 꺼내고 싶다. 힘들었던 시절, 서로를 걱정했던 마음, 함께 웃었던 기억들을 마음껏 나누고 싶다. 내 생에 가장 소중한 친구 철수에게 평생 잊지 못할 정을 갚는 마음으로 노래 한 곡 불러주고 싶다. 서른 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리움은 조금도 바래지 않고 더욱 진해졌다. 철수와의 인연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보물이다. 철수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든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내 마음속에 그리운 친구 철수는 살아있다.

0: 젊음도 흘러가는 세월 속으로 떠나가 버리고 추억 속에 잠자듯 소식 없는 친구들이 그리워집니다. 서럽게 흔들리는 그리움 너머로 보고 싶던 얼굴도 하나둘 사라져만 갑니다.
1: 잠시도 멈출 수 없는 것만 같아 숨막히도록 바쁘게 살아왔는데 어느새 黄昏의 빛이 다가온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흘러가는 세월에 휘감겨 온몸으로 마부딪히며 살아왔는데 벌써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0: 휘몰아치는 생존의 소용돌이 속을 필사적으로 빠져나왔건만 그 뜨거웠던 열정들의 온기가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삶이란 지나고 보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한순간이기에 남은 세월에 애착이 갑니다.
1: 네, 삶이란 지나고 보면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처룩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리란 가수가 부릅니다. 헤란호 벤노리.

0: 체중 변화는 없지만 배가 불룩하다면 장내 가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복부 팻마는 특히 식습관이나 장내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정 음식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아래에 배를 불편하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 5가지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밀가루 음식 빵, 피자, 파스타와 같은 밀가루 음식을 먹은 뒤 속이 답답하거나 가스가 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가루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된다면 글루텐 불내증 때문일 수 있는데요. 심한 경우 복통, 설사, 변비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글루텐 불내증이 있다면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이나 글루텐이 제거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콩류. 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품이지만 과도하게 먹으면 가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콩에 든 다당류는 소화 중 발효되면서 가스를 생성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평소 복부 팻만이 잦다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 마늘, 버섯, 양배추, 브로콜리 등도 비슷한 이유로 일부 사람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습니다.
1: 당알코올이 들어간 무설탕껌. 무설탕껌에 사용되는 자일리톨, 소르비톨 등의 당알코올은 칼로리가 낮고 혈당 상승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남은 성분이 장내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고 더부룩함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또 껌을 씹는 과정에서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는 것도 복부 팽만의 원인이 됩니다.
0: 우유와 술. 우유를 마신 뒤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배가 불편하다면 유당 불내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당을 충분히 분해하지 못하면 장에 가스가 찰 수 있는데요. 술 역시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요인입니다. 특히 음주와 함께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복부 팽만감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1: 양념이 자극적인 음식. 맵고 짜거나 여러 양념이 과도하게 들어간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렇게 강한 자극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데 췌장 십이지장에서 분비되는 알칼리성 소화액과 중화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에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위장이 예민한 편이라면 양념 사용을 줄이고 담백하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 계속해서 세상에서 가장 몸에 좋은 10가지 음식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연어. 고지방 식품인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연어의 지방에는 동맥경화나 혈전, 심장병,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EPA와 뇌의 활동을 좋게 하는 DHA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어는 산,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몸의 기능을 최적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또 심장 관련 질병이나 치매,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 심장학회는 매주 2회 정도 연어 등 기름진 생선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1: 블루베리. 블루베리가 좋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 몇 년간 블루베리 섭취량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블루베리는 식이섬유, 칼슘, 철 등이 풍부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기능은 시력 증진 효과입니다. 블루베리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색소는 눈의 단백질 노화 작용을 막아 백내장, 망막염을 예방해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세혈관 보호, 괴혈병 및 당뇨병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조개류. 조개와 굴 등을 포함한 조개류는 해조류와 함께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영양소가 많은 식품들인데요. 비타민과 아연, 철이 풍부해 피로회복과 비늘에도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타우린이 풍부해 혈압 및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조개류에 함유된 비타민 B2는 시력 저하도 방지해줍니다. 혹시 채식주의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조개를 눈여겨보세요. 육류가 아니면서도 동물성 식품이 가진 영양소를 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1: 간. 동물의 간은 영양소가 풍부한 저지방 고단백 식품입니다.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체력을 키우는 데 좋으며 간에 들어있는 철분과 엽산은 빈혈에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동물간은 우리 몸속에 있는 필수 영양소를 더 오랫동안 저장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0: 마늘. 요리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마늘. 마늘은 음식의 맛을 좋게 하는 식용 증진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신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마늘은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6과 함께 칼슘, 철, 인,

0: 기피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걀 노른자는 좋은 콜레스테롤 비율만 높여줍니다. 콜레스테롤 함유량은 높지만 혈중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지단백 수치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특히 비타민 D와 콜린 등 다른 식품에서 찾아보기 힘든 영양소가 들어있고 루테인과 제오잔틴이 풍부해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특효약입니다. 고단백 식품이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1: 다크 초콜릿. 카카오 85% 이상이 함유된 다크 초콜릿은 섬유질, 철,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로 가득합니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동맥 경화, 암, 노화 등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피를 맑게 하며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 스트레스나 알레르기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초콜릿 속 카페인은 단기적 각성 효과가 있어 뇌 활동을 증강시키고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덜어주면 집중력을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초콜릿을 일주일에 5번 이상 먹으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0: 감자. 감자는 칼륨, 마그네슘, 철, 아연, 비타민C와 비타민B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비타민C는 고혈압과 암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 식물성 섬유인 펙틴이 들어있어 변비에도 좋습니다. 감자는 필수 영양소를 조금씩 대부분 함유하고 있어 몇 안 되는 완전식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감자만 먹고도 살아남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1: 케일. 케일은 좋다고 알려진 녹색 채소 중에서도 단연 으뜸인데요. 비타민C와 미네랄, 칼륨, 카로틴, 섬유질이 풍부하며 노화 방지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또한 케일은 암 예방에 좋습니다. 특히 유방암, 직장암, 경부암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눈을 보호하는 루틴과 제아잔틴도 10배나 많이 들어있어 눈 보호를 위해서는 케일 섭취가 권장됩니다.
0: 해조류. 바다의 채소라고 불리우는 해조류는 미역, 김, 다시마 등을 일컫습니다. 해조류에는 칼슘, 철, 마그네슘 등이 함유된 미네랄과 단백질, 비타민 등이 풍부해 피를 맑게 해주고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한 고혈압, 동맥 경화 등 각종 성인병과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기질 성분인 요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갑상선 장애를 예방하고 신진대사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1: 대개 위암이라 하면 위선암을 일컫는데요. 위선암은 위장 점막 조직에서 발생한 세포가 선암성 변화를 보이면서 종양 덩어리를 만들거나 악성 궤양을 만드는 암입니다. 위의 가장 안쪽을 싸고 있는 점막에서 발생해 혹의 형태로 커지면서 주로 위벽을 관통하고 위 주위의 림프절로 옮겨가서 성장합니다. 이런 위암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을까요? 네, 이와 관련해 끝으로 위암 발생 위험을 알리는 징후나 증상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0: 이유 없는 체중 감소. 훌쭉한 몸매를 선호하는 게 요즘 추세이다 보니 살이 빠지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다이어트 노력 없이 몸무게가 빠지면 위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위암의 초기 주요 증상 중 하나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이 때문에 식사량 등 식사 습관에 변화가 있거나 운동요법을 하지 않았는데 몸무게가 빠지면 전문의의 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배탈. 위암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그 증상이 메스꺼움과 같은 일반적인 위장 질환과 비슷해 알아채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고 난 뒤 배탈 증세가 오랜 기간 계속된다면 음식과 관련된 질환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0: 속쓰림. 위산 역류는 사람들이 흔하게 겪는 증상입니다.

0: 입니다. 튀긴 음식이나 양념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위산 역류와 함께 속쓰림과 소화불량 증상이 발생합니다. 위산 역류나 속쓰림은 약을 복용하면 간단하게 치유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위암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속쓰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약으로 잘 치료가 안 되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위 통증, 배꼽을 둘러싸고 있는 복부에 발생한 격심한 통증은 일반적인 배탈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통증과 함께 배가 붓고 체액이 많아지는 증상은 위암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0: 구토. 한 달에 1, 2회 본의 아니게 구토를 하게 된다면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구토할 때 혈액이 섞여 나오면 위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1: 포만감, 식사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배가 늘 가득 찬 느낌이 든다면 위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식사를 시작해서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위암을 알리는 징후일 수도 있으니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김은희 가수가 부른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这里是龙井市融媒体中心综合广播 FM 93.8兆赫。
1: 여기는 FM 93.8 용정시용합매체중심종합방송입니다。지금부터 조항인민 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